0: 好彩我都精，唔会俾你害到我一塌两塌啊！有人请我去写绣品啊，唔通我有钱都唔要咩？
1: 系唔系呢？话咗你噶啦，烂泥就唔扶得上壁嘅，仲话自己精添。我而家嚟话俾你听，品俾你知啊！我哋小姐唔嫁得俾你啦。今朝我同你向花田所讲嘅说话，一笔勾销啊！
0: 一笔勾销，哼，我早就知道。